0: 야 국가 위협해 야 국가 위협해 야 국가 위협해 야 국가 위협해 제네라 오타야해 이과리과리 이과리과리 제네라 보위보위 제네라 보위보위 제네라 오타오타 제네라 오타오타 야국가 위협해 야국가 위협해 야국가 위협해 야국가 위협해 제네라 오타야해 기회를 이과리과리 이과리과리 제네라 보위보위 제네라 보위보위
1: Papa ou ta bobo? Fais voir à papa ou ta bobo? Fais voir à papa ou ta bobo? Où ta bobo? Où c'est ta bobo? Fais voir à papa ou ta bobo, je te dis! Où ta bobo? Fais voir à papa ou ta bobo? Fais voir, je veux voir où ta bobo. Où ça ta bobo? Fais voir à papa. Ça? Mais c'est rien ça. C'est rien ça.
2: Bumble,

아디 같은 목숨 백년 살면 천년 살아 몇백년이나 몇천년이나 살 줄 알고 알뜰선들이 모은 전략 먹고 갈면 쓰고 걸어 못다 먹고 못다 쓰고 영할 손을 베은여 이 세상 아직 거국 지부항천 돌아가면 다시 우기는 마누로다 준천한 연년오이라 광소난 비불기